0: 나는 너 B는 너 그 위에 나는 너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너 You know what I'm saying 오빤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
1: Radio Disney
2: 92.9
1: te llega.